마탕다 다비레시 콩팜 아마 소이바다 하이리바 펠마시데기 부스바라니 아마디 란비 통나니 포네 삭미나바 아붕 마카크자나 세이랭 바두가 아르케 비렌드라짓나 세랑비세 이세 시부 다비닝두나 칸비락리바나 하우바 마락 강옴 레카이데기 간디 와레팜 아두가 마카타네 SMS키 와롤다 순네 이비락리 레디오 다비리바 마얌가 포네 타미나제게 하이드나수 Kudol tamzeri isa yasi mayampun na taminasi.

0: 당신 파발렉트리니시 문따라마토 다실까다오리 까이노마나기안 숙이안나다 하드리시고 까이노미 이리로에 미야마 망치다 치이키바나 파리베이보 타박수따다 다음 오피스 가락다바 아두가 이렇게 톡박이 오피스다기 시수 비람마바 나한 마카이디 마나 오피스 잣바니나 잣리시부 까다이다 잣리바노바 마시디 한달라 기사노 마시브라 아이시브라 아마디 초이드라 따오라디니다나
1: 통지지 로인 로인 그라마리니 감동이 떨어지대 만인 동주로 일로운 그리네 떠오르지 그러면 떠오르는 스톤로 일로울이네 통주로 일로울이네 선자 가리 만웅지도 좀 또 마시라
2: 오로 이때 번 강간 놓다 뭐 야라 오로 이때 번이나 오 이제도 꼭꼭 독비로 깨 되오르게
1: 뭐이다 라이브 이행하시 낭주 가리들이 곰다로 곰다로 오 가리도 되기 아 사키야 자키, 나 또 뭐 봐? 아시, 통신형 다 항운해. 따로 봐. 너무 통신형 다 항운하고, 통 항운해봐.
0: 나 시디, 오피스 다기 누가 이봐 봐오마 따르니? 아, 상비로, 상비로.

마탕 대목 란톡 자리 마미기 라이렘비 film 시대기 예제 마이스남 아무디 부스파라니 아니 푸네 삭미나베이세 달롱 구루마용기 마이엑타 딥시남나 세랑베이세니 란톡 자리

0: 네.
1: 아비리베 싱나 레프트나 콜 더 위르카니 칸제 탐제리버 텔레폰 넘버 8798803293 타루마락타나 이세마탕 란톡차게 오이남 스와미 쿠마나 삭파 라이섬 소마린드로나 세이링바 이세니 눙시바 아마기 눙실리 뿐부 쿠돌 탐제리 타미나세이

마찬가지란 톡처리바 이세이 낭턴 헤리 펀디기니 런비 토나마리 서리타 가즈미르 아니 푸나 사그미나바니 나렌드르 닝옴버기 마익타 오케나 막첨나 세랑 위세니.

다한제리바 타모이네디 카호리 필름기 세이싱글로이나나 땅카가시다 마니푸리 필름기 세이싱글란톡볼로이자리 토름산독도나 다한제리바시 아카스바니 인파기 상하이 채널리기니 혹직 다비르베싱이 마팜다 트라픽 컨트롤 폴리스 윙 마니푸르기 마이케이디기 탐비르파 트라픽 업데이트 텐탁나 피자리 임팔 이스키웨니디 junction kudimak normal oina chatnari traffic ki volumes yamna nemi haina thambiri aduga imphal west ki wenadi nitai pa chutheki oina post office rom dagi lakpa gari sing mai oirap chili western gate kangla gi su nitai pa chuthelum dagi lakpa gari sing mai oirap chili atai panjadri ba mapham sing asidi normal oina dumak chatnari haina thambiri thorum sanduk chari bisa akashvani imphal gi fm sangai channel ni haujik mathang ki thorum western music ki damak malemda khusi nazare

간절히 위세의 시기로 했나 나 시기리 유튜브 라이브 채팅을 위리버 마룹싱나 다비닝도나 칸비럭바 이세이 싱랑 토클로이저리 라이브 채팅을 위키바 이세이 다비키바 마룹부나 먹부 타모이싱나 가스바니 임팔기 마룹 위비바 토르모시부 부풍판 위기다 먹다 다갈파 풍독처리

반자리브 맞다 미세의 시기로는 땅가가시다 맞다 미세일 안톡으로 자리 마칼마탈 마테인기 토롬께 아산독도는 다한자리브 시아카스반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상하이 채널기 토롬 싱리프트는 다비유 아카스반 인팔 하우직 아무글안톡 자리 수르말라 토롬 아시부 콤진바 아마디 란톡 비리비 망사타범 아사톰비 아마디 토롬 부톡바 헤크루즘 데벤드라 다비르시 Surmala.

0: 아이고, 이런 것이지 뭐. 이게 음식 오늘 없지 않았네. 그래, 이 마음아, 이 비문아, 이게. 이게 음식 거의 잘해. 아이, 시디, 아, 거의 문화 아니네. 그래, 이만한 떠오르지 뭐. 마이 비기 비좋은 거 싫어하더나. 아이, 문화. 아이, 문화!
1: 아이, 와카리민가 오늘 어디야? 아이, 노래해, 봐. 강의.
0: 아이, 그 누나는 떠오르지, 하?
1: 아이, 더러기. 아이 새얌 세례해서 이거 팔았다 라 이러다니고
0: 에이 껌다우나
1: 껌다우나 할머니야 오 이제 내 선물이만 아이 문안도 라이 파옥 좀 더 보대기 라이 하버야 흔들해시도 뭐 다이 와구 수업도 내 아들이로
0: 아야야 랩스낭나 따따우노 아씨 문안 그리 이노나는 세짜리 보 오따 세잉나 아씨 이행보다네 머리가 마랑망 왔다 아이 절로 낭 세리짜리도 아이 예는데 이몽장 홍동조 절로 홍동조 절로 아이 절로네 아이 아이 아이고
1: 가리 와리겠다 이거
0: 문안 내가 시디 오피스 타벅 얌진 뭐가 학상세 얌 쪽타래 기땅 뜨겁 봐 야브리 연게
1: 어 학상
0: 남들어 나대 에이 난나 남마가 학상 뜨겁다 보네 때 영어 만농기 아기 까다네 안강 물리 말해 오보니 아두 부터로 아두가 오벤데 야와 마팅 마파이도 아두가 부터로
1: 아니 나도 빨라가로 하이로 미사사게 미노남게
2: 문아, 문아, 대대, 가이 농도 있어, 가이 노바.
1: 아기 들어기.
2: 뭐 판매시 부, 내게 저 왜 사파 모래 빼는 거, 장어 먹는 거, 장어.
3: 석다 씨가.
0: 아이, 농씨, 그리 기나는 나. 아또 꺼내 나오겠디. 어, 네 티저나 보잖아 하이베이 아들어. 안강 신을까리 해내 간 기네.
2: 가이 노 간 바해 보. 막 코이금 막이 행어 행어 나오, 막 떡신 들어. 막 코베 많은 밤이 비세.
0: 씨, 가이 코네 이분가 신은 거다 까리 하이 그래 기는 농씨.
2: 다리바 파우스 가이 노.
0: 어리 파우노.
2: 어때? 다리 파우스가 이노 하바.
0: 어리 파우 따르게 해미.
2: 마마마 사기.
0: 그나기 마마마 자노 하리지 뭐.
2: 강로이 아마타 강신나로이. 아두부디 이나스 방람만 해나 파바니.
0: 헤이 마름도 하나 이건데 그건 뭐야 아들 농시.
2: 호 앙앙아 두기 마마 두기 와니니. 미야마 신나이 부르가. 지 본체 본 강나리 보세. 마 코이바 바디 깬들 강로이.
0: 그나기 마마 그나기 마자노네. 하 낭나 하리지 뭐. 에이. 다시는 말이 먹공사는데 뭐 와도나 아이 뭐 꼭지현 누르네 이는 지난 반민날이 비는 것에 낭나 다시는 말 사랑하게 해는 간겨놓고
2: 아시는 비니 아이까지 완벽이노 막 코입에 많은 아독 똑같이 불리잖아 너 뭐 눈빛이 뭐 펀드 잘놀이
0: 누시
2: 부어 아이 뭐나 굿빼나 뭐 부어
0: 누시
2: 아셔 타모이 빨래 타와이 머니 간절히 보나 항나 아독 똑같이 불리잖아 너 잘라버디 아기 타모이 까리 포롱가니
0: 누시
2: 아이는 못 듣겠어.
0: 그래.
2: 나 시리. 난 이나는 통나봐. 아이 엄마씨 타동도 짜키가리 할머씨.
0: 그래. 난 이 엄마씨 타동도 짜니야봐. 짜로. 짜고 짜로. 나 거의 푸디 몰라. 나 타동도 짜고. 나 거의 아니 마빠 아무도 빵톡보이 안해봐. 아이고 이 탄도 흔들고 짜고 짜로. 짜고.
2: 짜까니에. 아이 소리나 막 기사까니에. 난 나 딴드라봤어. 누가네. 아 누가 막 심하디 강. 아이 기쁜 시신 행리만 막 하기네. 난 부디 까라한테고 미안해 할머씨들.
0: 시.
2: 아이네네. 아이나 뭐 이거 소리나 막 기한까니.
1: 데미바, 가이 돌아가 데미바.
2: 다 도와줘야 돼. 아이 새끼 사람.
1: 데미바.
0: 에헤헤헤.
1: 대고 이대로.
0: 아이 나 가문 사적인 신호 사적인 놈. 아이 아이 할 새 막 가문요. 막 밤도 믿고 막 밤하나 번타고 야다 보면 막나. 아이 저 좀 해야 꿀이 기네 이게. 말해 낙천이.
1: 가문. 이때 미비면 하이브스 하이브니. 당연히 살리블리스 채. 나나 소자자는데.
0: 아이 기리셔 나 가이 돌아보 뭐나. 나 코이 코디 막나 아이 이까이 뭐 비나보 혼내리고 타박도 양돈 타도 나따르보디 이놈 찌는 애미 내리비 이문 것에 아 버벅함 어려울 거구나
1: 타도가다 내가 코이 밑에 따이모네 따이모 까리기노 아독 잠재래 비콩강링 원어머부 따이모네 타박 비비기나 마다 아독 똑같이 발리샷 이 신신은 애 번지는디에 이마이세 탕가토로 잡방 감자들에
0: 야리 문안 까리기노 나 코이 코디 막나 아이 이까이 비나 혼내리고 쇼 어 아이 우지 팠다네 람자 대비 나 때이머 시시우 낭나 시랑 동안 마하이다 하질라가 이몽가시 두가이네바 호날이바 가리기는구나
1: 아이고
0: 모두 누구 똥지바 가리기
1: 아독 독사로 하이도바 이건다
0: 아이 문아 아이 부회네 칸이 빨리바 나꽁세 따나나바니 아이기 빨리 아니면 땅들이고
1: 아도디 마마마 사기 말 한시가리
0: 오호
1: 따이오는 자택이바 타복덕이 포나 따이방가 막 파우나를 막아가도 뭐 가리기 아독 땀티라 하게 갈리면 마마마 사기 말 아독 가리노 하이보네
0: 문안 까나기 마마마 자노 낭나 하리드 뭐 wapam mado nang na ingon na pusila ka dapat nateko. Adu gisu matata nang nena kangi bido mangay. Ay department na magi magkog ni.
3: Tayo.
0: Ay bumingchat china ba? Ay wapam masdig lao tok na ba miyoy kaya na. Taro sili hai basay ay chapchan kani. Miyoy kaya na ay gibi patay na ba manu sin matara kaso nang na. Makoy gi kutegi ay gi punsikan ba hai basay nang gitaw day yata ba tangay pa dapat na tuni ko.
1: Ayo. Ay simo tayo gina na hundo tablo.
0: Bunan.
1: Kari gina tayo na tayo gina na bukit ang hangyo ba iba to tinang ang bili simo tayo. Ay si kana ano?
0: Nang na ibo lana low cream bunan. Ay bu ay na nang mo di lana kak low de. Yengo. Nang se. Ay gahek po na ba inahumak ni hai na kalima ni. Matamadu da nang dipikli ba ni na karim te kang lablo.
1: Tayo.
0: Nang bupok pababaga. Ay bupok pababaga. Lunas anak tidak ramai. Aduh bunuh matam tidak berextend nama. Nang papa bapa nang buah aku ikut sinaram laga. Sengsara sih lagi mahat. Yang orang ni bila aduh degi hau nak. Pikli benang buah aigi bapa nang aigi nak tu perut tu nai gonda. Ngasih degi di mahagaseh. Nang gahep umi nang bana nau makni kan gada bani hatu nang ikut aduh aigi gonda sih lagi. Nimit aduh degi hau nak. Nang buah ay gihek po minabain ako maknihay ng kanke. Jingo mo nahan. Taibang paan ba sida ay gininang natanakanalay rin? Ay gihawa ba da so? Ay ginungay ba da so? Namutatanat na ay kanakatan na rin eh. Nga si iyaman na wag karakan ng hangki ba da? Nang nado ay buwaraw rin eh. Ay gitamo si kariwoy gani. Ay, iyaman karisukan di. Nang iyaman mo susawin ako.
1: Ay, nanaw lang dyan eh, tayo. Ay, tayo. Hindi nga nga nagmayap na tapat. Tayo, paning na nagagano ba ni?

나롤기 컨절 타우름다 비리베싱 부 타웅은 비 이롬나 따람나 옥저리 나시기 타우름다 부드나 락저리 나롤기 컨절 팀나 사나 자발리 라마차 라스푸르니마 릴라마차 아시기 아이비 통암 기탄절리 하우직 타비라실 릴라마차 라스푸르니마

깨리깨리낀날 낳고시고 홍나버렸네. 아이 빨리 붕어 나사 구름절이 하절이시니 아무것도 낙부야로 한테 하이비고 아 쓰민해 쓰민해 빨리 붕어 이빨 하이키게.

이봉호 마르짓기 란니 얌바헤라바디 쿠닥타 사골파오 토이나 토이나 타비로 강레이온 욕신 망암드나바 란미 마탕 마탕 타자르케 까리 마타닝한 비누 레옹레옹 란감 피란 왕 하이갈가 한비로 아묵 소하이저리 마이파코 오이비오 마이딩오 쩌르짓 마하라즈기 뽕닝 타우가뚜나 타우나 하파기 와하이싱 아두 따바다 루징바 아니두다 나타나 란미 싱소 벤자키 미쿱 카레기 마뚱다 아한바 란미 쿠푸오도 코농 타둑뚜나 깍싱 마이케이 빵크리 이붕시 마르짓 링템 레바기 유브라즈 아마숭 세나파티 위람바 이붕시 마르짓 하우직나 마얌붕 서르짓기 마욕다 란 하우발라글리 마기 란미 짜니 훔드라 훔도이 아마디 가보 카리 두모 닝타우기 자오르바 띵콜 아마가 로이네라두나 통레리 닝템 레바키 응엄카이 란실라글리 레팔레이테나 짱실라글리 마탕 마탕 짱실라글리 콩 란미 카야기 파이돔 파이돔 옌바다 아수키 마테 닝티자그리 사골 동발 란미 싱나 나키에타 아마디 파닝다 낙세레두나 kadam amada tan naina naina yang silai awa ana aram khorang leitabadona ui makhoina uri badi pambai amana bu oirabasu langam phiran chingkhatpa loinana mana ubungo marjit pu tangbal da phamanduna ningthau ohenba haiba sina pandam moiraga lan pangba lagli bani makhoina phangadori ba oijaba se karino madudi makhoi hi wakhal da leite mangda changsilaga yekna baga lanthingna bhaiba asitani makoi gi khongchat mori khuding thabi tengnopal palin adudagi khangaudana kaksingi loksilakre haying khoi mahum dagi khoi sangu sangu paithorok pudumangai onthok ni yamlaba lanmi tengolni makoi na asum asum taksilei

보람 카나나네 두나레 이붕시 마르짓기 란미 쿠트푸기 란상레이티 란반사르가 쇼크나발 란나티 마코이 판담디 탁신바니 야리 마카이 깡레욘기 코농 파이르가 란응암 피란 킨바 아시타나 판담니 아두나 누미당아도 람항기 마치 마치다 란미 마얌포 타두나 자탁투나레 쿠당 문 캉나르가 툼네 카나수 카리마타 와카나데 마타마도 poinu thani khara khara ingle kangbu amana maizau tharaga ikoi koi na phamlaga isai nomai phagi jugai taunaduna matam leli lanmi singna hayengdi lanpam da siragani haiba kauni masimak lange angak pamaya yamani